0: 라디오 라깡비아예.
1: 올라 레디에 코말코 빈티스 필레히카스 팔리호 하우베룬셸레스 이 스튜디오 라디오 라깡비아 오늘 프레퀀시아 99.4 메가헤르츠 이하 프로그라마 톡쇼 호냐 토피코 Juventude Académico. Diak Malukovintes, espera kata kita botira. Sawi diak no boa vontade hanesan lorong baibain. Hodi halao i deknya aktividadi. E, diak Malukovintes, ia studio belum sele sasurung maluho itanya. Belum nangirua honarang Justinio Vegas ho itanya belum ela variana seja. Diak Malukovintes, antes ita baloke itanya o programa talk show yolorong fulakidane. Musi belum sele se oferece uluk musika ida.